다게 지수 기회 처남기 달라 텐지 상계 로버로 쇼 어, 다 되게 있니? 네, 쌤기 면람 그 수도. 아니, 깨봐서 대대, 다 뒤에 들어오셔. 너희들 안 와서 쌤 양대 양도 끼게 있나? 펜션 부셔야 요래. 아니, 갈래 갈래 야식이. 쌤리 야식 상으로 고민인데, 아니, 저기, 민 머리 삼으로 여댕인데, 갈래 야, 또, 저기, 아니, 림베 다도 둬야게. 그 가서 우리 그게 탑시 땐데 요래. 근데 이번 인도산에, 아니, 상으로, 다쌤 상으로 탕도 쳐버래. 쌤 양반으로 탕도 지겨워 말해. 죄송합니다. 또 쓰셔.